뭐 내가 지불하는 리포마티 도콤을 알게 리포 슬람도 5 도플란 6 메가헤르츠 Perak Selatan 97.3 MHz dan 89.6 MHz. Cangkat Rembian 97.3 MHz. Gunung Rinjang 94.7 MHz. Bukit Larut 104.1 MHz. Krik 96.2 MHz. Lenggok 94.2 MHz. Jom dengar.